0: 마쌈.
1: 왜요?
0: 이쪽 안 되는가?
1: 아멘 바.
0: 아멘리시 해봐.
1: 아? 알리시.
0: 아?
1: 오이뇨 와이 ngerba.
0: 알리시 해봐.
1: 바슈 렌 빼가 야 ngerba.
0: 포르티 ngerba 비는 게로 렌 빼가.
1: 오이뇨 와이 ngerba.
0: 아멘.
1: 아요. 나.
2: 너.
1: 아.
2: 마쌈.
1: 아 왜요?
2: 뛰어요.
1: 뛰어봐.
2: Ah, yindo da kape.
1: Amen.
2: An Samuel la wira.
1: Samuel tia wira. Oye Samuel.
2: Be.